0: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잘한 거지?
1: 몇 분을 받아요? 확실하게 다 잘했다.
2: 소라 엄마!
3: 고마워, 누나.
0: 뭘, 나도 즐거웠어.
3: 전화를 말까 하다가 아무래도 누나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했거든.
1: 이게 대체 지금 무슨 짓이야? 정말 반성하는 사람은 벌을 받으려고 하지 이런 짓거리 안 해.

0: 말이 되는 소리래?
1: 내가 와이드 대표만 되면 너 따위고 당장 잘라버릴 거니까.
2: 우리 소리 궁금한 게 많지?
3: 또 지금 말해주기 어려운 거야?
4: 귀신 보셨어? 집에서 꼼짝 말고 있으라고 했잖아. 언제까지요?
5: 마지막 인사드리러 왔어요. 회장님 부디 쾌차하세요.
1: 내일 갑자기 M1G 타는 거 아니겠죠?
4: 케이나는 거다.
6: 지루야 난데. 자세히 얘기해줄 테니까 지금 바로 좀 알아.
0: 케이야!